0: 홈 로즈 알아. 빨리 계셔라.
1: 아.
0: 나요. 생 뭐라 생각하니?
1: 생각하니?
0: 나 바리 바르디 대비.
1: 바르디.
0: 나 고마르디 비나야구루.
1: 비나야구루.
0: 여보로 고마르 스와미.
1: 고마르 스와미.
0: 바이라우루. 베달루.
1: 베달루.
0: 이쁘루 비나나루 고마르루.
1: 아우노.
0: 엔디콘다 바스룸. 바르디.
1: 아.
0: 벨런디.
1: 대화 대니니.